0: 빵짱 예비 존!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비 존!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사칼로워커
0: 빵짱 예비 존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 존!
1: 이 mga balak lu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bakal, Choy, pain reliever, Choy.
3: Pila ka bilog.
2: Isa lang guro, Choy, ah. Sabon niya duwa ko, mala nasakitan mo.
3: 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
4: This is what Classic FRC is all about.

0: 빵짱 예비쇼!
1: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비쇼!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르트 밀로판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
2: Choy, papakalabi, Choy, bitchin, Choy.
3: Ano mong bitchin, ho?
2: Gamitin ko lang siya sa amigo ko. Parang relasyon naman may sabor man.
4: It's throwback all the way. All the way. In an all-flashback Sunday.
5: M.O.R. Classics.
6: More music.
5: M.O.R. Classics.
4: 4 decades of the biggest Pinoy chart busters. And the greatest international trailblazers. Get ready for a load full of retro.
7: Manila style.
8: Disco.
7: Novelty.
8: Jukebox.
7: Standard.
8: Ballad.
7: Folk.
8: Country.
7: Rock.
4: From the year 2000.
5: M.O.R.
4: Classics. The 90s.
5: The
4: 80s.
5: The
4: 80s. To the groovy 70s.
5: 70s.
4: M.O.R.
5: Classics.
9: Remember. This golden classic.
4: Every Sunday, 3 a.m. to 7 p.m.
10: With an extra serving.
4: 9 p.m. to 12 midnight. M.O.R. Classics.
5: Classics.
9: Playing the hits of yesteryear just for you.
4: On M.O.R.
5: My only radio.

0: 빵짱 예비촌.
1: 내도 슬가로 살인 서프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가 가미 스마나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덤 오피니언 임포르트 로컬 극명한 버거이 석컬로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클룬 나 프레스카 하길 라마스 고카스 24 오라스.
2: Choy, nagapalista kami di Choy sa watchlist, Choy.
3: Ano? Watchlist? Wala akong panglista na. Nga, sino ipalista mo, haw?
2: Ay, Choy, ipatokhang ko ang mga chismosa sa abon, Choy. Mga tupad balay ko, ng mga nagakotsokotso sa akon.
4: Chat sa FB? Check. Midnight snack? Check. More sa magdamag, check na check! Easy.